0: 지금 국민모 세교 시타노다가 수십만의 국민모 我々の 오사이다노 나가 10만의 군지 동맹군의 ために 보긴와 시치오나이 쇼군 오카요 모시 모르네시마이바 전세계요 특히 마와시대 대국 군진 도치대 와라시와 선고 신근시마스
1: はい、わかりました。